제르무시 월가 추대니 오사자다 대신에 오래다 벌가 춘적의 연원님에 오래라 비나 기루가 뭐 크리야 레카르티 차표야 고르체제임쇼 고르랑세제 콘발라 시가모노브 리트가 고르랩단테 데세제지 비나 부드카야 기루나 강부 에 연가소야 고르체제 샤표 레카르디 멘데표 멘데표 대신에 오래 춘제가 패보이나 제주놈이 멘데 라스와 고르제 멘데 퓨니 오치 고르나가 뭐 멘데 소다 숑수고라 오래라 나 대신에 오르제 노니 보르가가 패보 옛나서 오든 가난데네 다 소체 제름부치 샤바야불 샤바야불 샤바치 동샤 오드나야고 풍부스비도 동샤 마르드네야 동샤 마르드네야 이제 샤바야고 제름부치 이제 다 동샤 마르드네야 샤피수이나 샤고라 유지 다 넘버 다바데 레주다 타추도 라네메 오래라 베제네가니 제롬부실로 유네가니 가제테나네메 직다가 라마 계시나서 카가 마르샤디야 주니고나 스가만은 부르 동에 라마 데시자스 랑암 신지 와냐로 내가 강도 지주 장스 라버스움바 가이베 내가 데라 베데 라브스 랑암 신지 와냐로 니고이나 랑이나 소소샤 삼마도 신이나 미셴바나샤 다 Jean Soso Dendai Legate Yagosu Yineta, Mission Mark Waka Ina Legate Yadu Yineta, Si Yahu Yinenyo, Negab Gando, Tuzu Kadindi Yine Orela, Ta, Kiawatu, Tibasha Yuni was Sisan to Santis a Brun Mazoya, Ta Dawa Shibananga Kiawatu Gosum Show, Tibasha Gosum Sing, Shibamino Dawa Gonolo, Chitinome, Chitika Diba Yayung Ode, Utgo the Summer Tongina. Norime orela ta ta shiba tika ka ambo zama je namar da pa ta ta shiba che chi gro je to da on sa sa ne ne ta shiba che chi gro je amur ne odia odia odia ne ka ambo ta di orela odung ta ya gui na ta noru ne da che su shiba shiba la se ka na ne odung ta sem ga ro do ye na ta sam na odung ta ma tho na de shi no ne orela ne ka kang do che ju ja ne na ke shi ne ta Oh, then you lega giver to Nikiwaya demon, lega bina ranjina udmoto, the name Misha Tamaya Gosola, Tilda Bigusola, Legra Udinina, Kakamar Tilda Bisu in a Simna, Tugjara Samamaton, a Krigi Marela. Do you know her name? Kirgen La Barti, school principal, Positium, but Tilda, Bia, Bana, Chuju, Lamachin, Udin Consul, Nazi with Noah Sam, Position Sarbo Shuji, and Gay, Madlaya Sudme. Touch a piece of chicken show him. Pisa Namjurji, Udmoto Shoma Moto Semnea, Udmoto Monome Orela. Jigda Rang Lega Kadinde Yagoine, Yawakan, Mamantu Deju, Tibakan, Yunu Yateju, Peso Yagosum Yomda. Negakan to Chijin, Labor Sumba Gain Banina, Labor Sumbanina, Utneje, Udo Yagosum Shu Yagosum Shuni, Jesusumbishi Valesi, Kanango Kambu, Kaduka to Negab Della Bede, Labnina, Shorjan Yaya, Orela. Shorjan Yaya, Nyamle Yagosumni, Tadana Shusumodo, Noriaj, Nandiaj, Udimeno Yaya, Shorjan Yagosumni Honda. Tada Lelo, Lelo number Sumje, now Shusume Orela, Lelo Nenga, Gilube Lelo Negoti, Chawanyin Shingle Lelo Negoti, Ijik, Gilube Lelo, Chawanyin Shingle Lelo, Gilube Lelo Negoina. Sika, my way, break and Rodme Orela, Kema Suya, Dachin Nalenga, Chuzije, Dugosumayara, Langaji. Panai Yamashu Chita, Suarela, Mobelga, Plan, Nin Gang Gesarum Shinde, Dog Nintigas, Tendati Lagati Yago and in a Tiran Stunjumonote, Orela, which a Gilube Lelonia, Chita, Leloya Suez, Legais Gamono, Chick Dujaya, Maya Gontuzon in a Gomem, and Otobje Sasoan in Odim and a Pisa Gawan in Odim, Sigantunjumono to Zugamuke Yujisha, Gilube Lelonia. That Chawanian Shingle Lelonia Utta, Chawanian Shingle Lelonia. Lega Rangsha, Mogosuti, Chavan Yambati, Legachi, Chavamunu, Legashan Matiaya, Tuzuna Gambushin Gaya, Orela, Nan Shusumado, Mise Tunun de Madamanumber, Udnega Dachik, Mise Pesha Ladin, Gesarumur, Armanshu. That Pesha de Madamono Nega, Kijuku Jalo Suina, last 20 years Modochinta, Saganya Medime, that the Kundan Mushemat, Nashusumodaya, Chego Chego Samne Nishusonia, Orela, Tomri Kaligay. Is it Maya Maya? Yamede Yamadani Yamedish, Yamedish, Maja Majesam, the Nishusoni, 40, 60 on Sarame, Aka Akan and Nishusoni, 80 on Sarame, Miss Tomber Seven, Namdarino, that Mok Miss Tombotonia, Gayagay Olonian, Wagam Shuni, Namdarina, Rang, Life Story, Imnoda. Mok Life Story, just somebody Yago in Odimia. Is it say, see Yago in a Shorjan Yago Sumyumda? It lega Mambutinoina, English name.

당원이나 랑 소가 바보이네 라는 쪼바치 어디 좀 넘냐다 베종바이 남달레 라마데베 츠다라 랍스 데다 산제 카제션 도데 라네 쉐버차도 토나마토자 우나든다 데르제모노 제템블라스가모노 베종바이 남달레 라마데베 츠다라 랍스 다다 나다치 기비시니 코르체 나메 오레라 기비시니 니나 랑게 기르겐제 키줄 거든데 고솔로니 다 기비시니 니오치 티 알람데 추수이나 다 두준 대바침베고 추이니 오치 오레라 대바침베 추이니 오치 냠네 야불 랑 길겐 기비시니니 오치 데르제모노 게트마티샤 모제야고숨 다 기비시니 거든데 고솔로니나 다 지단 베제나가 기비시니 나카데 마르카 나뇨고 넘불 다 던나오도 추수이나 이르바이나 송주 겨울음치 군든 이직메노 아 리스마치 벨라마 담바 이제 군든가 송주 왕 오덴라 슈니 오수이네 강보랑 기회신인가 된 것은 기회신이 다 기회신이 되된 사로 슉지 이제 기회신이샤 구바 구셔비야죠 대바야죠 고스라님의 오래라 다 된술년이나 지단 람림네가 제빈 야고지 가야 된 것으로 기도세 기근샤 삼로 가야 된 것으로 기근샤 기주세스 것으로 람림네가 더 유르테 넘볼 다 강보슈 모소야 소제 기겐베나 케 준상 기주 숨어도 대상으로 돈은 그래도 물어라 케 준상이 숨내매 어라 케 녀보이나 다다나 쇼도 다치 말 레규 서브젝트 토픽 모두 시인 넘버도 답아도 끊어도 기겐베나 어라 웃고숨니 케바 녀보치 케노레 나다치 뱅어도 슈수이나 때나 스쿨가 이네 기겐티 매츠어도 말 럽근데이나 다 Lepchun nasha, maesong odo de mar lepko suyi na, naa kikin bina, nambar dago de gan gosu me ore, utcha keba nyedu. Zumba nye na, kadin de shi nyedu lo nye na, kikin bina, tuk semji, nambar dago de. Zumba nye na, English ka humble nyedu me ore la. Zba ya, menasha, sisi, utin meno ya ya, kushabla ya gin, zumbu te gosu mye. Sangbo nye na, sangbo nye goji kadin de lo nye na, semji, Rangsi kanoji sim nambar dago de toga mishen matisha lip begindi orela lip yugo kyuwa munu nyeyum bejanega kyuwa munu nyeyna misuishi lip yus nye ngarisha uta chwede nangbe nyeyna shoryang nangende gosum naleng pebla nyeyna shoryang pebu nyeyna pebla nyeyna orela nyeyna duzu munu nyey kadur nyey lega yor nu nyey ula ta nyey dash kadur shi nga nahanam uta nyey uyna chusha kyuwa kyuwa nyeyna uta nyey chunma munu nyey uta nyey yag uyna 상보냐 고지 연된 제 맞답다. 걔는 그래. 걔 준상, 걔 준상 숨. 어디 연된 숨제 노이나? 고등어도 라마이나 계시에네다 소이나 어디제 랑계위신이냐 대노이나? 그래도 모르. 걔 준상, 걔는 그래라. 걔 준상 숨제 두진 가든 뜻이야. 뺑어도 가야 뜻이야 니줄로이냐? 뺑아, 걔가 아버테 노이나? 랑가 부주티가 아버테 어래라. 다 부주지 랍작하게야. 니엔다. The science or the math or the subject homog yagosunoina, nangle. The nangle yagosuina, the buzuji kid of Rodi Oime, Abanim Odani, homog yagosun, Utkan Monia, Abashang ruina, Nadachi, Ababinakan Gosum, Orela. Marbuzusha, Virang Buzusha, homog lepuji, Ababinan number dava de Gangosum, Makanoina, Simnega, Derjamono number dava rang buzusha, Melibusuno lore. Udnoina, Nadaja Makana, Sigaya Jumononio, Ijixi Naji. Tropic number of a gun goes on, which Keva news. Da Tropic Abache number of the gunoya, science melipuja number of the gunum shindy, Zumbanina, Indian the lip maybe domda, Orella, lipu which lip dungeon, Indian the lip maybe suya, Marlipu technique in Borodna Orella, number of the Mayaguina, Yabuzisha Pentoyunina, Penmoto Yumesina, Kibi Yuninja Dom shindy, Zumbi Yuninja Bishamonum. Young Sangbu Yunin. Kebane zunda nega noyine bina mi number da bati tujun yine sangbu yönde jemu noyina sangbu yönde nego yina ta chik lepi yina ta nyesha tuzun munu nye nga nangkaduru nye orela udende yaya suya rang buzu she cewa maya uyaya melebo yina sangbu yönde jemu matabu ke zun sangsum je be udende sha niya kebe shinye nye uzi udende sha sangs kusum nye quality odia. The student loma loma ni jumore student ngarumodo gambusha loma yeme jawur muchik loma odo ta loma sha gosu yenden senolo ni na pejane ngan nochi loma ji bigun kadin tesha ni jilo ni na

0: 같이 랑 기긴 우드나샤 대바 이시도 고스므니 나다치 이치 세 대바 이니 좀 이시니 신이나 랑 기긴 세 대바 이시도 무노이나 직다 기긴 세 테스야 용도 이 가야 칸노로 넘버도 칸노 사무든데 라수이나 기긴 기루기 해조지 마찬 좀니 소르네 런던 드니어와니 숨놈 소르네니나 소르네바니나 파셜 야다모놈니 오레 임파셜 데 고스므 임파셜 니보이나 기긴 샤 딱제 얘기는 것도 이 가해를 돌리니 때용하냐 어디라 어디라 우등어도야야 딱제 얘기는 것도 테스 얘기는 것도 메노야야 수호르네 봐 아니냐 기근세 딱다대 샤도에네 랑심세 기근세 미슈네나 아 기근세 딱다 샤도 뭐 노로 샤도니 노 양랑 기근세 대셔 뭐 신호에나 기근세 노로도 샤도에나 우 딱다 샤도니 우디나 랑심제 브레가 무수야 쇼크티가 말 대로이메 오래 통호이메 그치 수호르네 봐 아니야 어쩌면 뭐 소르네바니나 임바르샤는 잉글리시가 그래 임바르샤는 되고 숨니 나다치 심지어 정부되고 숨니 기준이 오지 이제 손에 로당된바 로당된바니나 럽쭉 비나에 하람드 인텔리전 고 숨니 릭바 럽쭉 비나에 하람드 릭바 기겐스 마틀립쥬 지깐 고 숨니 오래라 이직스 로당된바 아니고 소르네 론데 다 릭바에 넘버다 보노 세메 넘버다 보도 노신데 되니르 고 숨니 숨바치 되니르니나 인트레스 기겐스 마틀립쥬 지 Lebisuji Ransa Yer Lebugi Semga Donani Gosum Yelcha. Surne London Dunyers. Nemone Juchar Just a Bijanga quality Utsum Sum Shadonum. Gigin quality Kitsun Sang Sumni. Gidug quality Surne London Dunyer Sumkin Orela. Don't want to take Combashi Egypt Taji Shumosuya, the Mar Pejagati Sinasu. Pejon Way Namtare Lama de Bisuder Lab Didan Sanje Gazish Dodelan Shevarchasta. Pejong way Namtar Lesta, Pejong way Namtarji, Pejang Namtar de Tamtinum, Ichik Namtar Nanga Shongodo, Lama Dembarang Yigin, Kaya de Tengusolo, Ut Pejang Nongodo Yago Nyagunda, Tadao Tajibudi Kanaman Morella. The Lama Denjuka Irbayang, Utka Donano, Manshu Kanju Dubala Noina, Lamrim Deos, Lamrim Nyago Pejas no Morella, Lamrim Pejanga Naga Yorth number, Lamrim Chemunyola, Lamrim Dingyola. Lamrim Chumunyawa. Ijig Nanga Marsha Dushu Kanju Toga Lamrim Namdu Lakjang Yawatinum. English Liberation in the palm of your hand in Yawas. Lamrim Namdu Lakjang Chi Ranglaga Rati Yugu Lamrim English Kaidnum Puganum. Would be just a colloina. Kirgin Kadin de Gosolo Lamatin Nanaka, but I give you no more thing. Pejong Way Namdar Lama de Besu. Did a Sanji Kazi the shame do de Lan the Shabarjas, you know? It won't Sanji Sunyaguna, Pija Do, Dodinina, Pijanashinidum, Sanji Donena Sunyu Gambu, Cloya, Ransi Kanoya was some Shunyunda, Doden Namle Labana, Devi Dode Labor Chas, Namkinimbo Doden, Tomonido Tower Chasta, the Sanji Donena, Udna Gambu, Mar Sunyu Nombur, Yum, Doden Namle Labanang, Nangina, Ponjunum, Devi Dode Laborja, Ijixi. Dodeje na klogosum shonyo ngar donye goji tujin jorum chise kanando me kanjur budi jayne ola ngar ya yum jedin dusum nye goji a kemne nga chobango do kungo do ya ya grini jum menum shonye mar klogosum nye orela dewe dode lak bor cha ni namki ning bo dode ne tomar ni do tawar chas ud peja ne nga namki ning bo dode nye goji nada le gosum nye da ud na gambo shumo osu ya ta kanjur nye goji choye ma tishu na sam orela Kanjurinya was a salo de Kenoina, Sanje Chomnen de Se Bina, Mar da Mizetina, Mar Sunyu, Sunju imber, Dachi, Kalob imber, Kambo Domia, Pejanga, Brinya, which a Pejasan or Kanjurinya. Would Lujin and the shoes are memory. Sanje Bina Zambulinga Shugo Duga, Pejanya Mar Briju, Luxumanome, Briju Mar Luxumanumber. Kiduna se Nelopa Nyenya, is it Semga Nia? Ichik tamaji shugu gama priju luksu shome, tada Buddhist Council nyewa. Udisha Buddhist Council nadachi, ichik tosum shome, Council nyena meeting odo orela. Sanje munu shonsaro shugji, ichik giru na gamu zomiya, tang ari sanje na munu me, tang ari giru na kaya ya iglo. Da sanje se dada dak sungu chue gambu ngari da, detarchi na gamu mara ori igisi ji brigu suni nye chikda bir priju shuru yago. Itisha Buddhist Council nyeyum orela.
1: Sangina des Nancy Data Monpak Lerim Kotan Panamta Lerima Jessichim Boshiwala Zen Nango Chunjuchimo Tru Kotan Jimmer Michisi Monkitka Juria Deshe Nango Tangsan Michi